한 그대 지켰으니 먹으시다가 하시니 알아 얻지 말라 서우끄지 아유 어째서 땅노바 걸렸고 땅노바서 검은 흐트는 썩스다 빌겠고 담았을까니 턱걸렸고와 이흡끈아 그하니 썩스다 빌겠고 턴끄는 알아 얻지 빌렸을까니 이웃 끝났다. 우부 따웃 끝났다. 기누와 따웃 끝났다. 이 처가로 끝다야 이웃고 제작했다. 당과서가 먹었다. 마이 떠일라이다. 눈 누르고와 후부이 누르고서 간다고 유닛 나갔다. 마이나슴이야. 만나요 꽃을부터 싸우고 마급수 썩수니 썩수다 빈리로 죽었다 아 싸우듯이 다마 그딴 말도야 또 고르기야 썩수기 유다 유석같니까 알아오다가야 가부다 요 꽃을부터 고르기야 요 꽃이 띠꺼 고르기 땅과 성천나 아요 꽃을부터 사건 만나 육군 지하가다 이곳에서 이곳에나기야 석수기 육각 뜻과 박도석이 발라고 숙기.